0: f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1: 다리를 다 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원형도 기억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두쪽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요. 그래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이제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를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0: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aret.
1: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뭐 낮으로는 그분들과 척추하고 살았다 가나이라. 그래 수술을 상처를 잘 나사서 그리고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짚고 집으로 간 거야. 근데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2: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1: 그럼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끊게 됐어.
2: 집에 갔을 때는 잘.
1: 그때 목도리 안 짚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0: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yeong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5-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aret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volunteers and continue their work. People called Marianne and Margaret's treatment room the M treatment room after the first letter of their names. And the room remains in the hospital to this day.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소록도.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리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소록도,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다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소록주시대 인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았어.
1: Namen des Vaters und des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es.
0: Amen. Behüte dich gut. Fertig.
2: In 2023, Margaret passed away. And Marianne continues to live in Austria, where she still carries on volunteer work for her neighbors. Marianne and Margaret devoted more than half of their lives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we asked those who knew them how they still live on in their hearts.
3: These people's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두 분은 항상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 그래서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안느 마가를 끝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분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0: 우려내서 먹어야 돼.
1: 일반 쌀이 섞였고요. 송이 쌀이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라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괴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땐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하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땔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띠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때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린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 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건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0: 이 올갱이에는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떠줄 수가 있어. 그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쓰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올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닭간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국물을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 가고 넣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가물면 매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예,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 그러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내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먹고 까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두 지금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마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날도 닦아서 뺏어서 삶아 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그거 다못 가대잖아.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 나와 또. 많이 기 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담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괴산 재래시장.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올갱이 맛이 진함이 더 구수한 것 같아.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Isung Yongguan.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가는 치료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환자들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고 관련된 그런 의약품들도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1960년대의 상황이었습니다.
1: And as members of the Damyeon Foundation's medical team, Marianne and Margaret arrived on Sorokdo together in October 1966. They knew that the disease was not easily transmitted to healthy people. So they cared for patients more closely than anyone else and actively devoted themselves to their treatment.
2: The nurses in Sorokdo Island helped in many ways. They helped in the medical field by treating the patients with the proper care. They were also not afraid to touch them because they were educated and knew once the illness was treated, it was not very contagious. So they also gave the patients a new dignity by not being afraid of them, by touching them and by helping them overcome the illness and helping easing their pain.
0: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감을 두고 환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진료를 해왔는데 이분들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으시고 또 마스크도 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상처난 그 피고름이 나는 그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첫 번째고요.
1: At the tim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had been living through year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t was an era when many people were reluctant to have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In that sense, Marianne and Margaret's hands-on care was a symbolic act that broke down the barriers standing between patients and the outside world.
3: One day, on the second floor of the hospital, Margaret was treating a patient's wound. As she pressed out the pus from the swollen wound, the fluid splattered onto her body and clothes. The patient was startled and apologized, saying, "Oh no, I'm sorry." Margaret looked at the patient and replied, "Why are you sorry?" The patient, taken aback, asked, "Aren't you afraid?" Margaret smiled and answered, "What is there to be afraid of? I'm fine. I'm really fine."
1: That was not all. Together with other medical staff from the Damyeon Foundation, Marianne and Margaret also gave people a new chance at life through surgery. 남재권, a resident of Sorokdo, was one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ir help. He also spent many years alongside Marianne and Margaret in Sorokdo.
4: 내가 온 뒤에 왔으니까 올 때부터 만났지. 마가트 씨는 성품이 아주 아는 거 좋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마리아 씨는 살림을 좀 잘 산다고 볼까 가정이 많이.
1: Because of leg pain caused by Hansen's disease, he had to rely on crutches to get ar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4: 발을 나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5년간 계약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두쪽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1: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arete.
4: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낮으로는 그분들과 접촉하고 살았던 가나이라 그 수술을 상처를 잘 나서서 결국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죽고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5: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4: 그럼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심폐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끊게 됐어.
5: 집에 갔을 때는 잘
4: 가시고. 그때 목도 안 짓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1: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yeon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five-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arete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volunteers and continue their work. People called Marianne and Margarete's treatment room the M treatment room after the first letter of their names.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리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서덕수 시대 인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았어.
1: 깔살 이게 밑에 길게 공사를 따고 있어요. 나는 뜻이 바뜻이 뜻이 오르고서 뜻 사이로 다시 뜻.
2: 2023, Margaret passed away. And Marianne continues to live in Austria, where she still carries on volunteer work for her neighbors. Marianne and Margaret devoted more than half of their lives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we asked those who knew them how they still live on in their hearts.
3: These people's story is about hope for humanity. 그래,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두 분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 그래서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안느 마가르 끝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분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2: Light will inevitably be revealed. The lives of Marianne and Margaret were a light in themselves, always shining brightest in the darkest places. That is how many people still remember them today. And around the same time that Marianne and Margaret came to Korea, there was another Austrian who also came to help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Not on Sorokdo, but somewhere else in Korea. This is her. The hidden story behind her continues next week.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북새통. 오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음악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K예술축제 아우름 일환으로 마련이 돼서 조금 더 뜻깊고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잊어보고자 시원해지는 타악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충청도 지역이 타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타악의 고장에서 타악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아, 정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이신 박근영 명고를 중심으로 대전 전통예술의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할 때 옆에서 북 치잖아요. 이 소리북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산조가락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전 전통예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대전 소리북 산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지구. 아,
1: 아.
0: 지구. 아. 제.
1: 제.
0: 헛.
2: 水火，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장단만으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박근영 명곡과 장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 장단을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쓰는 팀인데요. 그루브 앤드라는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앙상블이에요.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작 국악 경연 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제가 그때 또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면 약간 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그루브 앤드, 그루브 리듬을 타다, 앤드는 그리고, 그래서 리듬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퇴근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퇴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브 앤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탑 그룹 그룹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 음악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퇴근 그리고라는 곡인데 저희는 사실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맥주 한 잔 탁 까는 게 또 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을 좀 느껴보고자 제 옆에 있는 이 기타 연주자께서 또 멋들어지게 곡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다음 두 곡은 여기 행복이라는 곡이랑 런앤런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행복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쓴 곡이고 두 번째로 이어들으실 곡 런앤런은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대상을 수상한 곡이라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게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행복과 런앤런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벨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울라라는 악기인데요. 전통 타악기예요, 국악기. 그래서 울라 및 각종 특수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막내이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저희 팀의 중간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중간인데 또 이제 저희가 좀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인 역할로 굉장히 또 중재를 잘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손민주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퇴근 그리고라는 첫 번째 곡을 또 멋들어지게 써주신 저희 팀의 청일점입니다. 최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겠죠. 팀에서 작곡과 기럭지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악기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양금을 주로 연주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음악회에도 함께하게 돼서 네, 매우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 말고도 이제 다음 순서에도 또 너무나 멋

진 팀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곡 웨이브라는 곡은 이제 저희가 바다를 보면서 좀 다스름장단에 빗대어서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곡입니다. 웨이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밴드였습니다.

야,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는 그루브밴드의 그 양금 연주를 할 때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때릴 수 있는지 틀리지도 않고 말이죠.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전통 타악기와 기타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마지막 곡 웨이브 뒤에 화면과 함께 보니까 진짜 바다에 어떤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량해지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 목소리는 아직도 안 청량해지네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무대는 정말 북새통이라는 단어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약간 어떤 오늘 공연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름마치라는 뜻은 놀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노름과 마치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름을 마치다. 왜 보통 콘서트도 보면은 BTS같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마지막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어떤 남사당패의 은어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감상하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종호과 노름마치의 무대, 저도 국악 공연할 때마다 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무대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타악이 어우러지는 독창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 김종호과 노름마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0: 핫 둘 셋 핫 둘 셋 넷 하 하 둘 핫 둘 셋 핫 둘 셋 넷
1: 같이 해볼까요?
0: 하 하 둘 핫 둘 셋 핫 둘 셋 넷
1: 할 수 있어
0: 하 하 둘 핫 둘 셋 핫 둘 셋 넷
1: 번째 한 번 더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에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라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회사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땐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사디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씨라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띄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사리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건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이제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0: 이 올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떠줄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쓰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올갱이 물을 한바 같이 또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닭간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그렇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가물면 매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네,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고 그러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내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먹고 까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두 지금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마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날도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고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 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 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 나와 또. 많이 기 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괴산 재래시장.
1: 기산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다원 예술에서 다원은 매체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식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한 매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또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전시로 풀어내기도 하고 출판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매체들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가 진나래입니다.

0: 이곳은 그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새들 레지던시이고요. 여기가 원래 군초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군소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편집해서 새로 어떤 내러티브나 존재를 써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앤페이스트 라이팅이라는 나름의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서 그렇게 기억과 존재가 써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회 이야기를 재료로 무언가를 써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에서 타자의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민이 세상에 더 많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비인간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극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법인 해피미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형식을 좀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3: 조금씩
0: 했습니다.
3: 마시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개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30 정도 될 때쯤에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나북인지 알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츠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츠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0: 곳으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를
1: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향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0: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캐나다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칸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아,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살으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1: 아.
0: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2: 아.
0: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의 입구거든요.
2: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2: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2: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2: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2: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2: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2: 네.
0: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2: 네.
0: 황해 또 도시에서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2: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2: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2: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2: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2: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2: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2: 된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2: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2: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2: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2: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2: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2: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2: 요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2: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2: 완전히 사라진 거고.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은
2: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1: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올을 또 차 쓰는 거죠.
1: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1: 다 그,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1: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하고.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안녕하세요. 호랑이 기운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무대에 올리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이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랑이 기운은 페미니스트 극작가 모임으로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임정민 작가, 김슬기 작가, 저 셋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성 서사를 쓰고 나서는 그 여성 서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호랑이 기운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투의 파도가 제가 감각했을 때는 2016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좋아했었던 작품들도 사실은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던가 페미니즘적 시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어떤 풍화작용을 겪고 공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해봤 했더니 잘 맞았던 거죠. 처음 경험이 좋았던 거죠. 우리 배우들이 좋았었고, 그 사람들이랑 했던 거가 괜찮으니까 다음에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하지 않고 상황과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연극 연출은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고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고, 내 일을 내가 하려면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이고요. 작가는 어쨌든 문제도 내가 봉착하고 해결도 내가 해야 되고 설득도 내가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출 작업이 조금 재밌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출 작업이 더 좋고요. 인생에서 무언가로 남고 싶다면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글 하나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늘 약간의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바꾸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년, 2년 제대로 막 삶이 완전히 글 쓰는 것만 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나서 위염도 나았고, 잠도 훨씬 잘 자는 사람이 됐어요.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왔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 고통을 삶 내에서 감당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결심을 일상화시킨다라는 어떤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좋고 귀한 것들은 그냥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곡이 어떻게 무대화되는가에 대한 감각을 극작을 할 때는 거의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 제가 많이 가는 편인 작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대에 그냥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연출하면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극작가가 연출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낭독 공연 연출은 필수 꼭 필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낭독 공연 연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은 그냥 쓸때 도움돼서, 그리고 연출이랑 소통하는데도 좀 도움돼서, 그리고 낭독 공연은 사실 본 공연이랑은 다르게 텍스트가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낭독 공연화함이 되면서 정말 어떤 내적 충족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발화돼서 무대에서 올라가는 말과 평소에 하는 말과 텍스트로 쓰여진 말은 다 다른데, 그 층위에 대해서 극작가가 감각하고 쓰게 된다면, 무대화시키는 희곡을 쓰는 극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토끼야, 노루야, 겁내지 마라.
2: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장인 후에 27기 몸을 던졌나 김 조현준인데요.
3: 아무한테 뭐라 그래요?
4: 저는 대체 한국 연극에서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쓴 옛날 희곡을 봐야 되나 정말 지겹고!
3: 너무 지겨워! 마지막에 죽잖아요!
4: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3: 하늘로 가는 것도 아버지가 도망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이승에서 안 되니까 초월적으로 표현한 요즘인데!
4: 전 그게 결국 실패하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무대에 필요 없는 서사!
0: 이게 연출마다 아마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무기가 별로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느끼나에 집중한다가 저의 유일한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라고 해봤자 볼펜도 안 되는 것 같은 무기긴 하지만 뭐 빨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 뭘 느끼지? 관객들이 지금 뭘 느끼지? 배우들이 지금 뭘 느끼지? 이거를 좀 감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집중해서 뭘 만들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에 가깝지, 이 작품이 어디론가 향해야겠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디자인해야겠군.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연출이 아니고.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는 정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걸 연출을 하고 장면들을 이어가면서 이게 어딘가로 달려간다면 저기겠다라는 것들이 오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생각보다 나중이고 그게 와서 구현되고 났을 때 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들이 읽기 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으로 관객한테 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내가 뭐 파이를 굽는다고 할 때 바삭바삭하고 경쾌하고 아침에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느낌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서 배우들이랑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나 뭐 보고 싶어요, 나 뭐 느끼고 싶어요라고 한 다음에 나한테 무언가 보여주실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희곡이 아주 잘 쓰여진 희곡이고 그 희곡을 봤을 때 기억의 편린들이 80개 정도의 장면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현재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형으로 볼 것이냐

0: 따라서 그 작품의 연출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지만 그것을 이제 회상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관조적인 태도로 할 것이고, 저는 그 80개의 신이 다 배우들이, 인물들이 그 안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서 그 현재성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전환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의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의 현재성만 집중하다 보면 전환이 빠르고 많이 움직이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날아가고 그래서 불친절해지고, 그렇게 해서 일막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5% 이상이 외국인인데, 무대 위에 한 명도 외국인 배우가 없이 이민자 문제를 할수 없어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 배우를 만나서 이제 이번에 아마르볼드가 들어와 준것 같고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미니즘이 그렇고, 감히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그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과 그때에 벌어지는 사건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감각하면서 그때그때 연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의 생추어리시티랑 2035년 생추어리시티는 다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땐 제가 세분다 외국인 배우로 캐스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리고 세명다 외국인 배우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연출적인 방법론과 사회적 함의 같은 걸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문화 번역인 것과 동시대적인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지향하에 움직이는 것두 가지가 조금 저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이 아프면서 넘어와서 그거를 참으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라라고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나의 120%를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냥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영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거였으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 밥이랑 산책을 정말 중시하셔야 됩니다. 예, 중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극으로만 먹고 살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있고, 나머지에 이제 고정적인 알바나 부수입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 두 개를 같이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 분야에서 할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책을 낼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특강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프로덕션에서 정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그럼 얘네들의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 알바는 조금 작아지고 이러면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되면은 아마 자기 삶을 더 유려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힘드신 것들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작업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시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무언가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 무언가 오신다고 해도 그 세계 내에서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실 테니까요. 할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한글자막 by 한효정

0: answered, "What is there to be afraid of? I'm fine. I'm really fine."
1: That was not all. Together with other medical staff from the Damien Foundation, Marianne and Marguerite also gave people a new chance at life through surgery. 남재권, a resident of Sorokdo, was one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ir help. He also spent many years alongside Marianne and Marguerite in Sorokdo.
2: 내가 온 뒤에 왔으니까 올 때부터 만났지. 마가르트 씨는 성품이 아주 아는 거 좋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마리아 씨는 그 살림을 좀 잘 산다고 볼까 가정이 많이.
1: Because of leg pain caused by Hansen's disease, he had to rely on crutches to get ar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2: 발을 나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라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5년간 계약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주축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1: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uerite.
2: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낮으로는 그분들과 접촉하고 살았던 가나이라 그 수술을 상처를 잘 나사서 결국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죽고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3: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2: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심폐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끊게 돼서
3: 집에 갔을 때는 잘 가시고
2: 그때 목도 안 짓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1: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ien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five-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uerite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volunteers and continue their work. People called Marianne and Marguerite's treatment room the M treatment room after the first letter of their names. And the room remains in the hospital to this day.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소록도.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리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소록도,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북새통. 오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음악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K예술축제 아우름 일환으로 마련이 돼서 조금 더 뜻깊고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잊어보고자 시원해지는 타악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충청도 지역이 타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타악의 고장에서 타악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아, 정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이신 박근영 명고를 중심으로 대전 전통예술의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판소리할 때 옆에서 북치잖아요. 이 소리북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산조가락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전 전통예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대전 소리북 산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단만으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박근영 명곡과 장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 장단을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쓰는 팀인데요. 그루브 앤드라는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앙상블이에요.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작 국악 경연 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제가 그때 또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면 약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그루브 앤드, 그루브 리듬을 타다, 앤드는 그리고, 그래서 리듬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퇴근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퇴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브 앤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탁 그룹 그룹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 음악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퇴근 그리고라는 곡인데 저희는 사실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이게 맥주 한 잔 탁 까는 게 또 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을 좀 느껴보고자 제 옆에 있는 이 기타 연주자께서 또 멋들어지게 곡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다음 두 곡은 여기 행복이라는 곡이랑 런앤런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행복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쓴 곡이고 두 번째로 이어들으실 곡 런앤런은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대상을 수상한 곡이라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게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행복과 런랜넌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벨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울라라는 악기인데.

네. 네, 저희 순서 말고도 이제 다음 순서에도 또 너무나 멋진 팀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곡 웨이브라는 곡은 이제 저희가 바다를 보면서 좀 다스름 장단에 빗대어서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곡입니다. 웨이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밴드였습니다.

야,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는 그루브밴드의 그 양금 연주를 할 때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때릴 수 있는지 틀리지도 않고 말이죠.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전통 타악기와 기타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마지막 곡 웨이브 뒤에 화면과 함께 보니까 진짜 바다에 어떤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량해지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 목소리는 아직도 안 청량해지네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무대는 정말 북새통이라는 단어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약간 어떤 오늘 공연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름마치라는 뜻은 놀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노름과 마치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름을 마치다. 왜 보통 콘서트도 보면은 BTS같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마지막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어떤 남사당패의 은어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감상하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주원과 노름마치의 무대, 저도 국악 공연할 때마다 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무대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타악이 어우러지는 독창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 김주원과 노름마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7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사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고투물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저희가 인테리어 브랜드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어서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런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편집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

저로서는 그냥 좀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뭐 사랑을 더 받는다거나 덜 받는다거나 하는 건 누가 뭘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좀 운이 좀 좋았고,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들뜨거나 혹은 그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습작하던 시절부터 저에게 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읽히지만 쉽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고요. 저의 글쓰기 역시 그런 것이 되도록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써나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첫 시집을 낼 무렵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문학이 한없이 왜소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들 역시 이전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진 시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요. 나 혼자 뭘 잘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가 금방 모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은 공원의 주변을 계속 헤매고 있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군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오후의 온화한 빛 아래로 결별 중인 연인들. 심각하고 슬픈 얼굴이군요. 이별 후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 외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산책은 계속됩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기대되는 그리고 아주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생각을 하면서 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쓰는 일과 읽는 일은 일종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떤 새로운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서요. 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대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상 깊은 반응이 따로 있다기보다 제가 놀랐던 건 오히려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작가들도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거든요. 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시가 이 시대에 갖는 그 기능들,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 이게 다른 나라 그 작가들하고도 얼마든지 매우 가깝게 그리고 깊게 소통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시 쓰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무엇인가를 시를 통해서 해낸다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에게 나름의 의미와 어떤 효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함께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산문집이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람은요 49편의 시를 소개하고 그 시에 대해서 저의 생활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뭐 혹은 읽기 어렵다 뭐 해석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는데 아 좀 시가 어렵다는 생각 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이 좀 썼던 글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멋대로 오해하면서도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하죠. 시 역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이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냥 마음껏 오해하면 충분합니다. 마음껏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 번 덧붙이자면 지금 읽었을 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시는 그냥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려놔도 돼요. 그 시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제가 써나가는 글들이 행복을 늘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인으로서 계속 이 시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겠죠.

다원 예술에서 다원은 매체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식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한 매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또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전시로 풀어내기도 하고 출판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매체들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가 진나래입니다.

0: 이곳은 그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새들 레지던시이고요. 여기가 원래 군초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군초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편집해서 새로 어떤 내러티브나 존재를 써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앤페이스트 라이팅이라는 나름의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서 그렇게 기억과 존재가 써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회 이야기를 재료로 무언가를 써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에서 타자의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민이 세상에 더 많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비인간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극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 법인 해피민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 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형식을 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조금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개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30 정도 될 때쯤에 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 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츠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츠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0: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개개인의 삶과 생각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더 이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지 않고 삭제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막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피난민들이 머물 그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제 물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주도가 되어서 100호의 가옥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지었고, 그 100호의 가옥에 제비뽑기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든 접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 눈과 귀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또 피난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캐나다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 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칸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살으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0: 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 김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1: 네,
3: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을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1: 아.
0: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2: 아.
0: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 또 도시에서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 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담기겠어요?

0: was one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ir help. It in Sorokdo.
1: 이제 왔으니까 올 때부터 만났지. 마가트씨는 성품이 아주 아는거 좋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마리아씨는 그 살림을 좀 잘 산다고 볼까 가정이머니.
0: Because of leg pain caused by Hansen's disease, he had to rely on crutches to get ar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1: 발을 다 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라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5년간 계약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주축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이제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0: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aret.
1: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낮으로는 그분들과 접촉하고 살았던 가나이라 그 수술을 상처를 잘 나서서 그리고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짚고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2: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1: 그럼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심폐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끊게 됐어.
2: 집에 갔을 때는
1: 그때는 목도 안 짚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0: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yeon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5-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aret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volunteers and continue their work. People called Marianne and Margaret's treatment room the M treatment room after the first letter of their names. And the room remains in the hospital to this day.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소록도.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소록도,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6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하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겨울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원래는 저희가 인테리어로 엔티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편집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로서는 그냥 좀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뭐 사랑을 더 받는다거나 덜 받는다거나 하는 건 누가 뭘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좀 운이 좀 좋았고,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들뜨거나 혹은 그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0: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습작하던 시절부터 이 저에게 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읽히지만 쉽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고요. 저의 글쓰기 역시 그런 것이 되도록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써나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시집을 낼 무렵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문학이 한없이 왜소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들 역시 이전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진 시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요. 나 혼자 뭘 잘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가 금방 모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은 공원의 주변을 계속 헤매고 있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군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오후에 온화한 빛 아래로 결별 중인 연인들. 심각하고 슬픈 얼굴이군요. 이별 후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 외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책은 계속됩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기대되는 그리고 아주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생각을 하면서 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쓰는 일과 읽는 일은 일종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떤 새로운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서요. 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대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상 깊은 반응이 따로 있다기보다 제가 놀랐던 건 오히려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작가들도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거든요. 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시가 이 시대에 갖는 그 기능들,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 이게 다른 나라 그 작가들하고도 얼마든지 매우 가깝게 그리고 깊게 소통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시 쓰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무엇인가를 시를 통해서 해낸다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에게 나름의 의미와 어떤 효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함께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산문집이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은요, 49편의 시를 소개하고 그 시에 대해서 저의 생활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뭐 혹은 읽기 어렵다, 뭐 해석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는데 아, 좀 시가 어렵다는 생각 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이 좀 썼던 글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멋대로 오해하면서도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하죠. 시 역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이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냥 마음껏 오해하면 충분합니다. 마음껏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 번 덧붙이자면 지금 읽었을 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시는 그냥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려놔도 돼요. 그 시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제가 써나가는 글들이 행복을 늘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인으로서 계속 이 시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겠죠. 네.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호기심에서부터 결국 시작되는 예, 그런 학문의 과정인데 그 호기심을 가장 짜릿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공부가 이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그 호기심에서부터 예,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푸른 지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환경공학자 명재욱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게 신속하게 자라오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환경 문제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자원을 아껴 써라,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예, 뭐 어떤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오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제 일상생활 습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발명한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환경에 또 때로는 되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과학자가 되되 환경을 꼭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돼서 환경공학이라는 예, 그런 학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을 공부하되 특히나 이제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예,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이제 해결하자라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이제 수질오염, 토질오염, 대기오염 그런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염원들을 찾아서 그 오염원들을 없애는 예, 그런 기술들을 예,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환경공학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WIDH고요. 그래서 WITH. 그래서 Waste Innovating Technologies for Humanity.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하는 기술들을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기관은 미국 환경공학 아카데미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환경공학 분야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미래혁신가상이어가지고 그냥 나이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혁신으로 인정받은 그 연구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 뭐 그다음에 석유를 아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이제 뭐 정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존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가스, 특히나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를 플라스틱으로 예,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연계에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보통 플라스틱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한 뭐 1년 내에, 수개월 내에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자연환경에다가 버리면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 그런 기술로 좀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시절에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폐기물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예, 일회용 어떤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마스크를 예,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 이름은 막스크라고 합니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가장 핵심 기술이 그 마스크 앞에 있는 막. 그 막에 좀 관심,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 막스크라고 지었고, 또 그냥 재미있게 막 쓰고 막 버려라 라는 의미에서 막스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분해성 전자제품, 뭐 생분해성 배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메탄으로부터 만드는 과정은 가장 핵심은 그 중간을 잇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메탄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먹고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생물들을 찾고 그 미생물들에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키워내는 예, 그런 기술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밑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정착할 때 특히나 실험실을 꾸려나갈 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어떤 뭐 수도를 파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돈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고 믿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초반에가 정말 어렵고요. 카이스트는 뭐 어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카이스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온 지 한 6년, 7년 시간이 지났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경쟁력 있는 규모 있는 예, 아마 실험실을 꾸릴 수 있었던 게 카이스트 지원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 대략 한 두 배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미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수율, 그 효율을 좀 획기적으로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제품들, 요즘에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진짜 생분해성이 아니라는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이 말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지 실제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연구실의 그 연구 모든 연구들이 결국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의 정말 그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누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역할, 누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역할, 누구는 미생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역할, 뭐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좀 황당해도 괜찮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 없던 폐기물들이 지금은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에 이제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연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유명한 영어가 있듯이 저도 정말 바람과 함께 쓰레기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 그냥 환경 내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권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됐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바르와 도자크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바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자크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자크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바르와 도자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원문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자크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화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독자들이 그 문화에 좀 맞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은 번역 과정이 많이 편해지고 또 번역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첫 번역서는 한국 고전 심청천이라는 작품인데요. 번역하고 출판하게 된 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결국 내가 번역한 책이 번역되었구나라는 생각하고 또는 이제부터 내가 번역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홍길동전 등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 왔습니다. 저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역사서를 번역해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바로 삼국사기이죠. 삼국사기는 두 권이 있는데요. 1권과 2권을 모두 합하면 한 1000페이지 넘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아시다시피 김부식이라는 대신이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그 가지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번역하려면은 거기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삼국사기 2입니다. 삼국사기는 제가 번역했을 때는 가장 어려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또 번역할 때도 공을 많이 들여서 한 작품입니다. 묘반 정당국史기. Ngày nay, các học sĩ, đại phu đều yên tâm có thể nói rõ được sách Ngũ Kinh, Sử Thư Chư Tử và các sách sử Trung Quốc từ thời Tấn đến thời Hán. Nhưng đến các việc trong nước
thì bỗng dưng trở nên mịt mờ, không biết đầu đuôi. Đó quả là việc đáng buồn. Huống hồ, Tân La, Cao Cú Lệ và Bách Tế kia được lập ra, đứng tựa thế kiềng ba chân. Vì lấy lễ để giao thông với Trung Quốc, nên liệt truyện của cả ba nước mới được chép trong sách Hán Thư của Phạm Diệp hay sách Đường Thư của Tống Kỳ. Như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ấy, những việc của Trung Quốc thì được ghi chép tỉ mỉ, việc của nước ngoài thì chỉ được họ chép sơ sài, không thể đem tất cả các sự thật của ba nước chúng ta chép vào đó được. Hơn nữa, sách cổ ký có văn từ thô lỗ, cọc cằn, sử tích thì thiếu, không thể hiện hết và không khuyên răn được cái thiện, điều ác của nhà vua, lòng trung thành và lòng tà niệm của các quan, mối an nguy của xã tắc và việc trị loạn trong nhân dân. Giờ đây, đúng lúc có được nhân tài uyên bác, cùng viết nên lịch sử một nhà, truyền cho hậu thế, sáng tựa nhật nguyệt muôn đời.

2018년부터 이제 축구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뭐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위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좋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초배기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이제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잔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 일인지 모르지, 저게.

무떠.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소, 이거 소, 채를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 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그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를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 떡

했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 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 해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캔 놓고, 또 요거 한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맷떡을 해야지, 맷살로. 찹쌀로 하면 안 돼. 이게 처져요. 무슨 이거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이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이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빻아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국대에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찝으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니까 잘 해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눌러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네.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된 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래야 무토. 응. 두껍게

0: 보십시오. 여기 상주시도
1: 무가 무수요.
0: 저번에 때부터 맨 많이 했어요.
1: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그거.
2: 그날 떡들에
1: 먹어요. 그날 떡들을 많이 했어.
0: 아저씨들
2: 남자들 밥 먹어요.
0: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0: 지게팀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3: 아홉 집
0: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2: 여자들
0: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1: 그러면 일찍 해 먹고.
4: 예. 네.
1: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2: 빠르게 빠서 많이 했어요.
1: 쌀에기 빠서 많이 해먹었지. 흰떡도 쌀에기도 많이 빼먹었지.
3: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술떡.
5: 제주도 갈 때?
0: 제주도 갈 때?
3: 옛날에.
5: 제주도 갈 때 무술떡
3: 해가지고 왔던 거.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5: 20년 전에 저 제주도 갔자 그랬어.
0: 20년 전에 무슨 거 해가지고 왔어.
3: 무술떡 해가지고 왔어. 무술떡 해가지고 왔어.
0: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3: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1: 40년은 됐을겨.
3: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돼지 잡아가지고.
1: 우리는
3: 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이렇게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세로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쓸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해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작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샜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3: 안 넘어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7: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8: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9: 맛있어요.
8: 무는 다 익었어요?
7: 네. 접시 끓여?
8: 반이 맞아?
10: 안 맞아.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북새통. 오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음악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K예술축제 아우름 일환으로 마련이 돼서 조금 더 뜻깊고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잊어보고자 시원해지는 타악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충청도 지역이 타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타악의 고장에서 타악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아, 정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이신 박근영 명고를 중심으로 대전 전통예술의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판소리할 때 옆에서 북치잖아요. 이 소리북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산조가락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전 전통예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대전 소리북 산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단만으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박근영 명곡과 장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 장단을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쓰는 팀인데요, 그루브 앤드라는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앙상블이에요.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작국악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제가 그때 또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면 약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그루브 앤드, 그루브 리듬을 타다, 앤드는 그리고, 그래서 리듬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퇴근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퇴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브 앤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탁 그룹 그룹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 음악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퇴근 그리고라는 곡인데 저희는 사실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맥주 한 잔 탁 까는 게 또 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을 좀 느껴보고자 제 옆에 있는 이 기타 연주자께서 또 멋들어지게 곡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다음 두 곡은 여기 행복이라는 곡이랑 런앤런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행복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쓴 곡이고 두 번째로 이어들으실 곡 런앤런은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대상을 수상한 곡이라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게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행복과 런랜런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벨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울라라는 악기인데요. 전통 타악기예요, 국악기. 그래서 울라 및 각종 특수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막내이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저희 팀의 중간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중간인데 또 이제 저희가 좀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인 역할로 굉장히 또 중재를 잘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손민주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퇴근 그리고라는 첫 번째 곡을 또 멋들어지게 써주신 저희 팀의 청일점입니다. 최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겠죠. 팀에서 작곡과 기럭지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악기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양금을 주로 연주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음악회에도 함께하게 돼서, 네, 매우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 말고도 이제 다음 순서에도 또 너무나 멋진 팀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곡 웨이브라는 곡

은 이제 저희가 바다를 보면서 좀 다스름 장단에 빗대어서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곡입니다. 웨이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밴드였습니다.

기타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마지막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량해지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 목소리는 아직도 안 청량해지네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무대는 정말 북새통이라는 단어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약간 어떤 오늘 공연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름마치라는 뜻은 놀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놀음과 마치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놀음을 마치다. 왜 보통 콘서트도 보면은 BTS같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마지막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어떤 남사당패의 은어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감상하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종원과 노름마치의 무대, 저도 국악 공연할 때마다 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무대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타악이 어우러지는 독창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 김종원과 노름마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소록도.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리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소록도,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다원 예술에서 다원은 매체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식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한 매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또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전시로 풀어내기도 하고 출판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매체들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가 진나래입니다.

0: 이곳은 그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새들 레지던시이고요. 여기가 원래 군초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군초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편집해서 새로 어떤 내러티브나 존재를 써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앤페이스트 라이팅이라는 나름의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서 그렇게 기억과 존재가 써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회 이야기를 재료로 무언가를 써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에서 타자의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민이 세상에 더 많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비인간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극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법인 해피미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형식을 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조금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계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30 정도 될 때쯤에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일종의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 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츠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츠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0: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개개인의 삶과 생각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더 이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지 않고 삭제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망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피난민들이 머물 그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제 물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주도가 되어서 백호의 가옥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지었고, 그 백호의 가옥에 제비뽑기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든 접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 눈과 귀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또 피난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캐나다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맹철을 그렇게 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칸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사르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인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송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0: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괴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이렇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 때는 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있다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가다발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시라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 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띄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울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울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울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울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거는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울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이 울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썼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울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울갱이 물을 한바 같이 또본 거예요. 울갱이 껍질째 닦은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같이 섞지. 울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그러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가물면 매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예,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해다가 시골에서 커갖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할라 그러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 국을 또 장사 시작해 본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내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 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 먹고 까 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 드시면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만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날도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은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그거 다 못가 되잖아, 끓이, 뭐,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나와 또. 많이 기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괴산 재래시장.
1: 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올갱이 맛이 진하면 더 구수한 것 같아.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북새통. 오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음악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라고 할 수 있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K예술축제 아우름 일환으로 마련이 돼서 조금 더 뜻깊고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잊어보고자 시원해지는 타악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충청도 지역이 타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타악의 고장에서 타악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아, 정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이신 박근영 명고를 중심으로 대전 전통예술의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할 때 옆에서 북치잖아요. 이 소리북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산조가락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전 전통예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대전 소리북 산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단만으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박근영 명곡과 장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 장단을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쓰는 팀인데요. 그루브 앤드라는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앙상블이에요.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제가 그때 또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면 약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그루브 앤드, 그루브, 리듬을 타다, 앤드는 그리고, 그래서 리듬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퇴근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퇴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브 앤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탑 그룹 그룹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 음악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퇴근 그리고라는 곡인데 저희는 사실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맥주 한 잔 탁 까는 게 또 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을 좀 느껴보고자 제 옆에 있는 이 기타 연주자께서 또 멋들어지게 곡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다음 두 곡은 여기 행복이라는 곡이랑 런앤런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행복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쓴 곡이고 두 번째로 이어들으실 곡 런앤런은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대상을 수상한 곡이라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게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행복과 런앤런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벨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울라라는 악기인데요. 전통 타악기예요, 국악기. 그래서 울라 및 각종 특수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막내이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저희 팀의 중간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중간인데 또 이제 저희가 좀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인 역할로 굉장히 또 중재를 잘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손민주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퇴근 그리고라는 첫 번째 곡을 또 멋들어지게 써주신 저희 팀의 청일점입니다. 최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겠죠. 팀에서 작곡과 기럭질을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악기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양금을 주로 연주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음악회에도 함께하게 돼서 네, 매우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 말고도 이제 다음 순서에도 또 너무나 멋진 팀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곡 웨이브라는 곡은 이제 저희가 바다를 보면서 좀 다스름 장단에 빗대어서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곡입니다. 웨이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밴드였습니다.

야,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는 그루브밴드의 그 양금 연주를 할 때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때릴 수 있는지 틀리지도 않고 말이죠.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전통 타악기와 기타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마지막 곡 웨이브 뒤에 화면과 함께 보니까 진짜 바다의 어떤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량해지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 목소리는 아직도 안 청량해지네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무대는 정말 북새통이라는 단어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약간 어떤 오늘 공연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름마치라는 뜻은 놀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노름과 마치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름을 마치다. 왜 보통 콘서트도 보면은 BTS같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마지막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어떤 남사당패의 은어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감상하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종원과 노름마치의 무대, 저도 국악 공연할 때마다 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무대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타악이 어우러지는 독창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 김종원과 노름마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0: 하, 둘, 셋. 하, 둘, 셋, 넷.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같이 해볼까요?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2: 할 수 있어.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네 번째 한 번 더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0: 하, 하, 둘, 하, 둘, 셋.

0: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1: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을 되돌리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주의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
0: 안 가봤잖아.
1: 빛보다 빨리?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0: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데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1: 우선 상대성 이론을 알려면 되게 이상한 걸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불변이다.
0: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1: 광속 불변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냥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생각해봐. 너가 공을 던져. 그러면 공이 뭐 얼마나 속도로 날아갈 거 아니야.
0: 속도가 있겠지.
1: 너가 굉장히 빠른 기차 위에서 던져. 그러면 너 공의 속도가 그만큼 더 가속돼야 될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렇지. 더해질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게 상식이야.
0: 반대면 줄 거고.
1: 반대면 줄 거고.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내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켜서 빛을 쏠 때도 광속으로 가고 기차 안에서 빛을 쏴도 광속으로 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빛을 쏴도 정확히 또 광속으로 항상 광속으로 가. 되게 이상하지. 이게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줄게.
2: Let's do a crash experiment. If the speed of light is not a universal constant, what would happen? Opposite where I am standing, a red car is speed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At the same time, a blue car coming from the right is travel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too. Then the two cars crash right before my eyes.
1: But, 상식적으로 이 나한테 다가오는 차에서 쏘는 빛은 시속 100km 더하기 빛의 속도가 아니야.
0: 그렇지.
1: 수직으로 온 애는 그냥 빛의 속도가 아니야.
0: 그렇지.
1: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정확히 다가오는 자동차 A라고 할게. 수직으로 내 차가 B라고 할게. 그 A의 빛이 나한테 더 빨리 오겠지.
0: 빨리 와야 우리 상식으로는 더 빨리 와야지 나한테.
1: 그리고 얘 자동차 B는 더 늦게 도착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동차 교차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작아. 거의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나한테 천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일어나서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그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If the speed of light were not a universal constant, the light from the red car should travel 100 kilometers per hour faster than the light from the blue car. Then if we were to apply this speed gap to a cumulative 10 million light years, then the red car would reach the intersection a year before the other car. If I had observed this crash 10 million light years away, the crash would not have happened, which is quite strange indeed.
1: 말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은 일정하다. 나한테 수직으로 다가온 애, 나한테 정면을 다가온 애도 그렇고 수직으로 안 해도 광속은 일정하다.
0: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사람이 헷갈리지 말라고.
1: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어떤 관찰자에게는 나고 어떤 관찰자는 안 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여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0: 시간 지연.
1: 시간 지연.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가.
0: 빨리 움직이면?
1: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그래서 또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야 돼.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가 해볼게.
0: 기차?
1: 저기 와봐.
2: 'Let's measure time inside a train by using light. First, we'll assume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Now, an observer outside of the train will also assume that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inside the train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s. The trajectory of the laser beam in that 1 second will look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server's location.
1: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없다. 기차 밖에서 바라본 사람은 또 없다.
0: 아, 그래야 두 관찰자가
1: 빛 속도가
0: 일정해지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0: 고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1: 지금 이해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밌는 벌어져. 뭐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 칠게. 굉장히 광속에 99.99999%야.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
0: 그렇지.
1: 또 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네.
1: 굉장히 느리게 되고 빛의 속도 도달을 했다 해볼게. 그러면 그 상태는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안 가. 무한대가 돼.
0: 그렇겠네.
1: 또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시간이 안 가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방송으로 가면 돼.
0: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해?
1: 그러게 말이야. 너가 기차 안에 있으면 너한테는 일은 다 벌어지지 않을 거야.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가고 싶다 쳐도 너가 광속으로만 갈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
0: 시간이 멈추니까.
1: 시간이 멈추니까. 아.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별 A에서 별 B까지 가는데 천만 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한테는 0.1초도 안 걸리게 돼. 우주 여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0: 아,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가령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뭐 별 보면 어떤 별은 뭐 몇 광이 몇 만 광년이니 뭐 한참 멀고 뭐 한데 우리가 이 우주선이라는 하드웨어만 멀쩡하다면 갈 수 있는 거네.
1: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처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무한의 에너지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지.
0: 그러면 이런 거야? 빛은 빛의 속도로 가잖아.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1: 질량이 없기 때문이지. 아.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우리는 빛의 속도로 못 가지만
0: 못 가는구나.
1: 질량이 없는 빛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0: 재밌네.
1: 재밌어.
2: Why can't an object with mass reach the speed of light? It's due to energy. Energy is required to move a non-moving object. A person who is standing still needs calories to walk. A car in park mode needs fuel to start moving. To move at speed, more energy is required. In addition,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bigger its mass grows. Even if we were to use all the energy in the universe, it is impossible for an object to reach the speed of light.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 시간 여행을 하고 싶잖아. 보통 시간 여행하면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과거로 간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후회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묻거든. 근데 과거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0: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1: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웜홀이라는 게 있어.
0: 아니 그 무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웜홀 아니야?
1: 맞아, 웜홀이야. 웜홀은 사실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어. 검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0: 돌아가야지.
1: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빛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지.
3: 그렇지.
1: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요. 이게 시공간이거든, 이 표면이. 근데 시공간 사이로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여기로
0: 관통하는.
1: 관통하는 지하철처럼 웜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겠지. 특히 이걸 구부려. 이걸 이게 신축성 있는 공이라 생각해.
0: 그리고 바짝 구부리면.
1: 바짝 구부려. 그 바로 연결되고.
0: 바로 붙는구나.
1: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과거하고 현재 혹은 현재하고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어.
0: 그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미래가 궁금하거든. 어? 자, 그러면 웜홀이라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웜홀로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야?
1: 미래 갈 수 있지.
0: 웜홀이?
1: 미래 갈 수 있고 왜냐면 과거 미래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가기려면 웜홀이 필요 없어.
0: 아, 그럼 필요 없어.
1: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0: 아, 빨리 가면 되지.
1: 빨리 여행만 갔다가 다시 오면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년 지날 수도 있어.
0: 그렇구나.
1: 미래는 괜찮아.
2: It's thanks to Einstein that we can dream about time travel. He redefined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through his two theories of relativity.
0: 상대성이 두 가지야?
1: 두 가지야.
0: 아, 왜냐면 일반?
1: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든 게 어떤 것도 빗발 빠질 수 없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걸 일반화시켰어.
0: 아.
1: 그게 일반상대성 이론이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0: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특수그룹 모두 대단해 느껴지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렇진 않은 거야.
1: 특수가 더 대단하고 일반이 평범한 것 같지. 근데 거꾸로야.
0: 아, 이거 거꾸로야?
1: 특수가 더 쉬운 거고.
0: 아, 일반이 더 어려운
1: 일반이
0: 거고.
1: 왜냐면 특수는 뭐냐면 등속도.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이고
0: 아,
1: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가속,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아, 상대성 이론이다.
0: 아,
1: 그래서 사실 일반 상대성이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중력하고 가속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 시공간이 이렇게 딱 평탄해 보이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딱 정렬된 가족판처럼. 근데 중력이 있으면, 태양 같은 무거운 게 있으면 시공간이 막 휘어. 마치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중력이 시공간 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0: 아, 그 좀 어렵네.
1: 어렵지.
0: 아, 아.
2: All objects that have mass produce gravity, and this gravity can bend time and space.

0: 한재중을 처음 왔을 때 제가 3기인데 그때 너무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들어왔던 게. 하는 말은 그런데 사실 그게 대학교 사망탄 작업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큰 생각 없이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큰 생각이 없이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때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서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 좋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이 좋다고 한 거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또 가장 좋은 단어는 난입을 하는 거예요.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불편하죠. 거기서 이제 발아의 주체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가가 하면 카메라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선다는 거 되게 조금 작품을 그러니까 작업을 읽을 때 다른 층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저는 난입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혼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물감 같은 거죠. 제 작업은 그런 거죠. 이렇게 난입, 세상에 난입을 하고 그게 되게 이빨에 낀 고기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되게 불편한 어떤 지점 저 자식이 왜 저기 끼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아니면 남이 말해주는 막 단어를 막 썼어요. 막 말을 쓴데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다 빌려온 말들인 거야. 하루 전날 밤 꼬박 새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해서 막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박희 선생님이 커트하는 거예요. 정호 씨책 많이 읽고 있죠, 요즘. 그러는 거예요. 책 그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학생들을 보면 딱 쓰는 말이 똑같아요. 이 친구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게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나의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내가 스스로 내 작업의 단어를 정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작업을 알 수가 없어요. 평론가들이 하는 마음이 큐레이터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망하거든요. 저도 망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폭 떨어지고 철퍼덕하고 떨어졌다가 여기가 끝이겠군 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는 계기가 이제 내 작업을 내가 스스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다시 오고 쓸모없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없음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반대 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그 다음을 질문을 한 거죠. 왜라는 말을 한 거죠. 그 행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웃게 되고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질문이 남는 거죠. 왜? 그렇지, 왜 하는 거지? 컨텍스트가 남아요. 제가 하는 게 텍스트라면 그때 왜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쓸모없고 쓸모있음의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땡깡 치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건데요. 성향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농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포격,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억압받은 자의 무기라는 말을 하죠. 유머라는 거는. 그,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이 놀리는 걸 하는 거죠.
1: 자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형성이 나라의 발전 전에 근본을 맺겠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0: 조롱의 언어는 뭐냐면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조롱이 돼요. 제가 하는 행동은 세상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친구가 마지막까지 돌아버리게 놀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쟤를 따라하는 거거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따라해요. 그럼 얘는 거의 반 미쳐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유머는 다른 언어가 없고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국회의사당을 이거 만들어놨잖아. 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머리를 쓰는 거군요. 그게 되게 환장할 정도로 짜증나는 거거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작업에서 유머를 쓰려면 리딩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작업을 읽었을 때 유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웃기는 거는 웃음 이후에 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작업으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다, 뭐 촛불 시위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작업을 할 때가 좀 달라요. 우리 술래잡기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뛰다가 있죠. 잡히기 직전에 탁 서버리는 거야. 같이 와 갈 때 약간 탁 갑자기 서요. 그러면 우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에 비유. 그러면 그때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는 세상은 가다가 갑자기 탁 서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모를 때 있거든요. 같이 계속 같이 막 고민하고 어떻게 돼야지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계속 보다 갑자기 탁 서면 진짜 뛰는 사람들이 뒷모습이 보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들도 보이고 사실 예수가 하는 게 그런 거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이 사회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빨에 낀 되게 불편한 존재가 사실은 예수가거든. 제가 하는 예술가는 그런 예술가이고 싶고 제가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고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 인간 옥정은. 시사동의 포지션은 불광동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의 외곽이고 그 또한 저희는 잘 나가는 작가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국회 가서 보시면 돼요. 더 좋은 갤러리, 더 유명한 갤러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쪽 가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희는 거의 다 공모로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공간이 아름아름하는 작가구나가 되면 안 되고 저기는 공모를 통해서 그 기획에 맞는 작가가 한다라는 게 돼야지 그 작가한테도 피해가 없어요. 아, 저희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 맞고 한 명 두 명이 쓰러지거든요. 진짜 쓰러져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게 쓰러졌던 사람들 중에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활동 재개 작가 이런 공모를 하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가 경력 단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저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20대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나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추어거든요. 당연하죠. 학생 때는요, 학생 여러분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시각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각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시각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익숙해져서 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작가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고 거칠어도 돼요. 그걸 보여주죠.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냥 네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로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신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작업을 봐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보이겠지.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 있죠. 앞으로도 못 풀어요.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을 거였죠. 제가 죽기 전까지 꿈이 있다면, 아, 정말 그냥 꿈이 있다면, 제 능력은,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아는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이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못 뛰어넘는 게 진짜 답답해. 진짜 모르는 되게 이상한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뚫어져요. 툭 치면 뚫릴 것 같은데 안 뚫어져요. 그거 정말 약방 것처럼 어느 날, 어제와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어제와 똑같은 어느 날 오후쯤에 그걸 탁 풀어볼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한 작업. 그 순간 딱 한번 그거는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에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가시죠.
0: 221개나 있다고요?

0: 哇！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1: 대화를 해라.
0: 예.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0: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 예.
0: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네,
3: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성함도?
5: 박태동.
4: 박태동 작가님.
1: 야, 태동하셨다.
4: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5: 그렇죠. 동문이고.
4: 오!
5: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1: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5: 예. 입학을 했어요.
4: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5: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1: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5: 네.
1: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5: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4: 예, 예.
5: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온 거는 쉽죠.
4: 네.
5: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4: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5: 네.
4: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5: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거를

0: 그거를 그냥 보고 어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1: 네, 네.
0: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보기가 네.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1: 네, 네.
0: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1: 그렇죠.
0: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0: 네.
2: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0: 네.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요거를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용준입니다. 몇 권의 책을 냈고요. 최근에는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하고 소설집 섭는 산책을 편했습니다.

네, 선운산책은 자폐가 있는 청년 한두운과 높은 시급이 필요한 나가 하루 동안 선릉 일대를 산책하는 단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포기가 아니라 주의 깊은 판단이 도리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인물을 세심하게 바라는 보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보는 것만 기록하는 그런 관찰한 것들,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한두운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발생되는 때가 있죠. 저에게 있어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것들은 어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인들과 관련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막 으스스한 느낌으로 죽음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상실 이후에 붙는 그 감, 그 감각, 생각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여기에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에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옮겨왔고 이야기적인 재미를 위한 죽음의 장치라기보다도 상실감에 대한 어떤 거대한 은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1대1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면 번역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텐데 때로는 우리나라에는 있고 저 나라에는 없는 말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것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창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도리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생각이잖아요. 번역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바뀌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만약에 썼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이 온전하게 잘 번역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지 저는 운명에 맡깁니다. 잘 번역되게 그런 의미로 저는 번역가님들이야말로 창작가하고 창작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표현에 대한 자기 어떤 마음, 자기의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야 어떤 의미로 온전한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상한 하루였다. 분명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경험이 실제 같지 않았다. 속은 것도 같고, 뭔가에 홀린 것도 같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두운 생각을 좀 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 모른다. 아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솜씨 좋은 작가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혹은 진실을 가짜처럼, 영혼은 편하게 침대에 눕혀놓고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유령처럼 산책하다 집에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닌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알 수가 있나? 뒷모습으로 남은 얼굴. 아름답게 움직이던 위빙, 오리나무와 자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이상한 지식. 오늘 만난 한두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권투를 배운 걸까? 모르겠다. 오른쪽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오른쪽 광대뼈를 툭 때려봤다. 나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아팠다.

언젠가 제가 소설, 당신에게 소설은 무엇이냐라고 정의해달라고 할 때, 입술보다 더 나은 입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말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되게 서툴렀고, 말로는 내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글로는 내 표현을 충분히 할수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근데 소설은 내가 마지막까지 고칠 수 있고 최적의 것들을 만든 다음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어서 소설이라는 도구는 가장 정확한 입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되게 그 글쓰기에 제 마음을 기대고 살았었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제 생각은 읽기하고 쓰기밖에 없어요. 남의 글을 읽는 거, 내 글을 쓰는 거. 읽기는 가능성만 많을 뿐 실제로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는 마음을 먹어야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역시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읽기하고 쓰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애를 쓰지 않을까 봐 되게 겁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다가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런 날들이 올 텐데, 읽기하고 쓰기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에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뤘어요.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이 제 글을 읽어주는 아예 출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꿈을 이뤘는데, 그렇지만 제게 남은 앞으로의 꿈은 더 좋은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소설을 쓰다가 느껴지는 여러 어려움들, 그 나쁜 상상, 또좀 주눅듦 이런 것 때문에 글쓰기를 관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 꿈은 그냥 계속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마침내 글을 써서 계속 출간을 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0: 데이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저를 확인시켜주는 소피를, 소피의 존재를.
1: 내가 알아올게, 소피. 순례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0: 줄 알았잖아.
1: Daisy seems glad to hear from Sophie.
2: 혹시 당신이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인가요?
1: But Sophie can't remember Daisy.
0: 나 진짜 기억 안 나? 데이지라고.
2: 데이지?
1: Sophie's best friend Daisy has snuck away from the village to go to the origin.
3: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1: But Sophie doesn't really get what's going on.
2: 그게 무슨
0: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자정에 마을 신전으로 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1: That night,
3: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
1: Sophie makes her way to the underground temple.
4: 12명의 순례자들 중 로아, 레이, 모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1: The village has a rule. Once kids turn 18, they go on a pilgrimage to the outside world. Adults had erased the memories of all the kids who had watched the returning ceremony.
5: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1: Why did pilgrims never come back? And why did the adults manipulate memories? Daisy wanted to know, so she went to the origin to Itasa. The exterior border area bustles with activity. It is a zone for the unengineered population. It's where those without DNA engineering or designer's genes end up living.
3: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6: 뭐야? 이거 또 얼룩 있네?
1: Some who see the birthmark on Daisy's face openly hassle her.
7: 야 잠깐. 이 정도 싸구려 유전자면 클린 처리 대상 같은데? 이타사 경찰에게 넘기면 돈 되는 거 아니야?
6: 야, 잡아! 네.
1: And chase after her. She manages to get away to the zone for the DNA-engineered population. IT is a technologically advanced wonder world. But Daisy is not welcome.
3: 촌스러워라.
7: 어머, 얼굴이 얼룩이 있네.
1: 다이지는 taken aback by the prejudice she'd never known in her isolated village. Here, even the police chase after her.
3: 그런데 소피, 여긴 우리가 생각하던 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
1: She begins to think she understands why some could have chosen to create her village.
3: 내가 초라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돼. 넌 내 얼룩이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8: 미등록자 발견.
1: Meanwhile, she ends up getting surrounded. Yet she managed to get away again. Then she happens to see a wanted notice with her friend Olive on it.
3: 올리브? 이게 대체?
1: A bit later.
7: 이건 뭐지?
3: 내 목걸이 돌려줘. 그건 내 거야.
7: 이타사 경찰과의 통신 수단인가?
1: The resistance group captures Daisy. They suspect she might be a spy. Just then.
9: 여기는 소피. 응? 데이지, 들리면 응답 바란다. 데이지, 무사하다면 응답 바란다.
1: Sophie communicates through the necklace. And Daisy reunites with her lost friend, Olive.
7: 오랜만이야, 데이지.
1: Will Daisy find the answers she seeks? Will Sophie recover her memories? A story about those who choose to leave Utopia to live in an imperfect world. It is the movie Pilgrim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she contacted the author as soon as she read the story.
10: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서 베스트셀러를 애니메이션화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점점 김채엽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0: 그 휘몰아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고.
1: And turning the story from a series of letters into the animation, the role of Sophie was made bigger.
0: Sophie라는 캐릭터는 실은 편지를 받은 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관적인 필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Sophie를 극 안에 넣고 연출을 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1: Actress Kim Hyang-gi took on the role of Sophie.
2: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를 좀 거쳐와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많았었는데 기분 좋게 당연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 It was the first time in her 20 years career that she tried voice acting.
2: 상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도 뭐 사운드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때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봐주셨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1: Actress Park Ji-hoo took on the role of adventurous pilgrim Daisy.
0: SF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로 이들이 사랑을 향한 여정을 되게 응원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지가 본인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1: Lee Joo-young played the charismatic Olive.
3: 애니메이션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다니라는 어떤 감사함과 허평광 감독님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한국 작품으로 첫 감독하시는 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희망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Critic approved voice acting and creative imagination. And it's the movie Pilgrims. K's story focuses in on this character in Pilgrims.
4: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1: A courageous seeker of answers.
5: 수수께끼 소녀와의 우정 그리고 시작되는 모험.
1: Daisy, who leaves the familiar for the unknown. Actress Park Ji-hoo, who started her career as child actor, tackled this role.
0: 불안정함이 있으면서도 강단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부합된다.
1: She put in work to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0: 목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데이지가 모험적이고 씩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섬세함이랑 진지함에 따른 감정선을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1: And to her story with its warm and meaningful message. A beautiful sci-fi anim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주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주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주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네.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어, 우와, 감사합니다.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맛있어.
5: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0: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thumb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Now,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3: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1: 이거는 이걸로.
2: King Sejong,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Internet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0: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거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으로 해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네,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아, 네, 말씀하시면 아,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추천해 주세요.